모든 거리에서 이제 해석으로 원하는 나발타가 있어 텐텐 바이벨 제하우스 Keep it right hand. A new message will be coming to you shortly.